강아지는 개설 가진. 와. 스몽크. 강아지. 마시. 마시 여기. 아만자 Pangujang Kilambu Kang Hermanasgor Ibu Bandung.